0: 스토리들을 보셨다. 신경을 보내보면.
1: 3:31.
2: It'll be Oklahoma, In God We Trust, 8-7, George over Tom, 7-6, circling back to a black Escalade.
1: Ten four.